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입니다. 한글 뉴스를 AI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1: 일본 시간 8월 21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모태기 외상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과 관련해 이란과 협의하고 있는 오마레 바드르 외무장관과 회담하고 향후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해협 연안국과 이용국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에서 논의하는 것이 불가결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모태기 외상은 방문지인 오만에서 일본 시간으로 22일 바드르 외무장관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약 2시간 동안 회담했습니다. 모태기 외상은 회담에서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으로서 이란과 통항 관련 협의를 하고 있음에 따라 추가 비용이 안 드는 형태로 모든 선박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양 외상은 향후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해협 연안국과 이용국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에서 논의하는 것이 불가결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한편, 모태기 외상이 오만을 포함한 걸프국가의 경제 등의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전한 데 대해 바드르 외무장관은 에너지 안전 공급에 계속 협력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포함해 중동에서 1년의 일정을 마친 모태기 외상은 기자들에게 이란 정세가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향후 지속적인 연대로 이어지는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었다며 대화를 계속해 중동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2: 다카이치 수상은 버넘 영국 총리와 처음으로 전화로 회담해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포함한 안보 분야와 경제 안보 분야 등에서 계속해서 협력해가기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7월에 영국 총리에 취임한 버넘 총리와 오후 4시경부터 약 30분간 첫 전화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총리 취임을 축하한 뒤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매우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관계를 더욱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긴밀하게 연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버넘 총리는 양국 관계를 한층 긴밀하게 해가겠다고 응해 양 정상은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포함한 안보 분야와 첨단 기술, 경제 안보 분야에서 계속해서 협력하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 양 정상은 핵과 미사일 문제,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조선 대응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정세와 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계속해서 긴밀하게 연대하기로 확인했습니다.
1: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22일 북방영토 연안을 항행하는 함선에 대한 공격을 상정한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순양함과 핵추진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지대함 미사일 시스템인 바스티온에서도 대함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예정돼 있던 훈련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일주일 전인 지난 13일 북방 영토의 에토로우 섬을 처음 방문해 일본이 항의했는데 그 전날인 12일에는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훈련을 시찰했습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일본의 대러시아 제재에 반발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해 분쟁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고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침투해 새로운 군사와 정치 블록이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해 나토와 일본의 관계 강화를 견제했습니다. 모태기 외상은 방문지인 중동 오만에서 기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미사일 훈련을 포함한 북방 내섬에서 러시아의 군비 강화는 우리나라 입장에 반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의 북방 영토 방문에 따른 향후 대응에 관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러시아에 대해 제재를 확실히 실시해왔고 무엇이 일본의 국익에 필요한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적시에 적절히 대응할 것이며 내섬의 귀속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 방위성은 20일 오후 5시 4분쯤 북조선 내륙부에서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이 동북 방향으로 발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320km, 최고 고도 약 90km로 조선반도 동쪽 해안 부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발사로 인한 항공기나 선박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북조선이 탄도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이 있는 비행체를 발사했다고 방위성이 발표한 것은 지난 12일

0: 이후이며 이달 들어 세 번째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북조선이 20일 오후 5시쯤 수도 평양 부근에서 일본 해를 향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사일은 300km가량 비행했으며 안규백 한국 국방장관은 국회의원회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구경 600mm 다연장 로켓포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방문지인 인도에서 기자단에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발사된 탄도미사일도 포함해 북조선의 일련의 행동은 일본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국민 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므로 베이징에 있는 대사관을 경유해 북조선에 엄중히 항의하고 강력히 비난했다고 말했습니다.
1: 방위성은 엄중해지는 안보 환경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의 대략적인 요구에서 역대 최대인 약 9조엔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안보 관련 3대 문서 개정을 위해 연말까지 논의하고 있는데 따라 요구 단계에서 금액을 표시하지 않는 사항 요구 형태로 많은 시책을 포함시켰습니다. 요구에서는 AI와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전투법에 대응하는 방위력의 새로운 형태와 사태 장기화도 고려한 지속적인 대응 능력, 그리고 방위력의 기반 등 3개 사항을 중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육해공 부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하는 통합작전사령부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정비하고 데이터를 신속하게 집약해 활용하는 클라우드를 정비하며 수중 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추진한다고 표명했습니다. 또한 국가가 장비품 등의 제조 시설을 취득해 민간 기업의 생산과 관리를 위탁하는 제도를 창설하며 자위관의 급여 체계를 재검토하는 등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0: 요코타 메구미 씨의 동생으로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인 요코타 타쿠야 씨가 니이가타 현내 지자체장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강연하고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과 이해를 구했습니다. 49년 전인 1977년 11월,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요코타 메구미 씨가 니이가타시에서 하교 도중에 북조선에 납치됐습니다.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로 메구미 씨의 동생인 요코타 타쿠야 씨는 20일 니이가타시를 방문해 납치 문제 관련 니이가타현 시정촌장 모임 총회에서 강연했습니다. 타쿠야 씨는 강연에서 아버지 시게루 씨가 메구미 씨가 소학생이었을 때 찍은 미소 띤 사진과 납치된 후 북조선에서 찍었다는 메구미 씨 사진을 스크린에 비치고 메구미와 13살까지 함께 지냈는데 이렇게 쓸쓸해하는 표정은 본 적이 없다며 이 슬픈 눈에서 메구미가 무엇을 호소하고 있는지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귀국을 실현하지 못한 납치 피해자는 도망칠 자유가 없어 가족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다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타쿠야 씨는 납치 피해자의 귀국을 기다리는 가족의 고령화를 고려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과 이해를 구했습니다. 강연 후 타쿠야 씨는 아버지처럼 재회하지 못하고 타계한 가족의 침통함은 정말 헤아릴 수 없다며 그 아픔을 내가 짊어지고 여러분의 이해를 얻어 전원이 재회할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갈 것이며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HK 뉴스를 마칩니다. 이 뉴스는 AI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2: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3: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공부하실까요?
2: 오늘은 제25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3: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거실에서 쉬고 있는 탐이 왠지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
2: 그럼 제25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4: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5: 喉が 痛いんです.
4: おやおや、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5: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
6: タムさん、できたよ。はい、どうぞ。